0: 해지한 느낌이 많이 나서 좀 지루하면 어떡하지?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프랭크 와일드홈께서 굉장히 그 밑에 아래 음부터 많은 하이 음까지 폭을 좀 넓게 사용해서 쓰셨어요. 그래서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잘 소화한다면 들으시는 분들은 참 좋겠다. 이게 더 풍부하게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
1: Also taking on the part of Mata Hari along with Ok Joo-hyun is actress Kim So-hyang. Kim So-hyang is a diva of musicals as well, and there's a lot of interest in how she will portray Mata Hari.
0: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타하리라는 역은 정말 험난한 폭풍 같은 운명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개척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용기 있는 여자가 되길 바랬어요. 그리고 또 그 여배우들의 삶의 이면에는 또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강한 뒷면에는 굉장히 힘들고 여린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실제 여배우 우리 주현 씨나 저나 다 그런 여배우들의 그런 정말 뒤에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자 그런 진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.
1: Armand is a pure-hearted man who falls in love with Mata Hari, and playing the Armand character is Song Chang-hee and VIX member Leo. We can't wait to see.